집도 우린 가니기로 대한 비코론도 해. 저양 것도 만들고 예, 저양 것도 만들 안 것도 만들 안 것도 만들 안 것도 만들 예라 사자에 뒤뚜뚜띠 하고 여 ngiras pantes cak nyubo kekuatane wong alengko. Ora perlu aku gugup, enggak dianggap aku wong jireh. Apa meneh iki wis ana ing papan sing jembar. Coba tak wangsulane kanthi jenjem rasane ati gue yen war nututi marang aku. Coba enggal cedhak ana jaya nggodo.